없는 사랑으로 난 살아가고 인생은 아름답구나. 사랑 때문에 지금도 웃고 있구나. 난 그걸 모르고 또 살아왔구나. 세상이 힘든 날씨

0: 세상의 기쁨에 충만해 온 세상의 승리의 노래를 내 곁에 모두 네가 행복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
1: 本时段为佳音诗歌网精选节目欢迎上佳音 Love 联播网官网或使用佳音电台 APP 均可收听佳音诗歌网给您24小时不间断的音乐陪伴